0: 이고야기노래믿고시기작다고하나
1: 야옥기코냐코에다도피말컴파냐고나오아마컴파냐링이마이피트라바하시마이피가스파냐티니콘티스타리파리말머리터링기모옥기코마이피트라바하시티그라마오기샹쿠잡바